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가 288장.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들으신 이 찬양은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쓰신 그런 찬송가 가사인데요.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쓰면서 누구보다 밝은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눈을 뜨고 사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은 다쳤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았던 우리 파니 크로스비 여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송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찬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찬송가에마다 그 쓰신 작사가들의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딸린 기도도 함께 달려 있는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까지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간의 찬송가 필사 노트 오늘 세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오늘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또 저도 찬송가 필사 노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찬송가 필사 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꼭꼭 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송가 가사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안의 기쁨 누리심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십니까? 이 귀한 찬양, 영어 찬양으로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싱어즈가 부릅니다. Blessed Assurance.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이뜨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뜨란을 늘 사랑해주시는 우리 안방마님들. 9507님, 이봉진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1등으로 문자 주셨고요. 우리 0782 황경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봉진님과 함께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1316님, 김연희님, 안녕하세요.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061님, 우리 최화정 권사님이신데요. 벨루스톤 힐링 카페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061 최하정 권사님도 주님과 동행하며 웃음 짓는 하루 되길 하시면서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042님 언제나 따뜻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남숙이어서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어제 알게 됐어요. 남은숙님이시더라고요. 2042님은 청주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청주에서 문자 주신 2042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7787님께서도 반가운 문자 주셨는데요. 찬송가 필사노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찬송가 필사노트는 우리 극동방송에서 직접 제작한 건데요. 찬송가의 가사를 옆에 필사할 수 있는 노트도 되어 있고요. 이 찬송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도 작사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하는 기도까지 적혀 있거든요. 오늘 함께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찬송가인데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눈이 감길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은 하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다. 이런 걸 알고 또 이 찬송가 가사를 꼭꼭 씹으면요.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 필사노트 한번 욕심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께 이 필사노트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나눈 이 찬송가에 얽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문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영적인 깊이를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제 입술에 끊임없는 찬송을 주셔서 저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기도문까지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찬송가 필사노트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이 노트 한번 여러분 욕심내 보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렇게 꼭 한번 필사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후에 당첨되셨다고 당첨 문자 따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께서도 찬송가 매일 듣던 찬양 직접 필사하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썸머 찬양과 필사의 조합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7876님은요. 좋은 하루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찬송 드리면 기도 드리는 거죠.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7876님. 찬송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필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177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주 집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주 집사님께서 이봉진, 황경희, 김연희님께도 남은숙님께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1778님께서는요. 오늘도 귀한 방송 이어폰 끼고 시장 보면서 잘 듣고

0: 계시다고요? 와, 시장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네요. 늘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1778님 축복합니다. 우리 8027님 문자 주셨어요. 찬송가 필사노트 당첨이 안 되어도 꼭 구입하고 싶다고 방송을 끝까지 못 들어와가지고요. 일 때문에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8027님 필사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참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어떤 때는 참 잔인하다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함께 할때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상처가 기쁨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찬양 함께 하시지요.
1: 할렐루야!

0: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아따 서워 죽겠네.

쓰는 사고력 향상 플러스 리듬감 있는 영적 사고력 업 하시면서 9135님 광야를 지나며 찬양 신청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9135님 신청하신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이 부릅니다.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들으시면서 저는 신의 악단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참 은혜 가득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신의 악단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에 확연하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가열찬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광양대광교회 아가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 은혜의 가열찬 버전 또 함께 해보시지요.

0: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매년 광복절이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근현대사 구한말의 그 격동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양에 녹여내는 나라사랑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요, 우리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3일 저녁 7시에 열리는데요. 지금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티켓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시거든요. 이 티켓이 무료이긴 하지만 입장을 하시려면 티켓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축제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라고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 입장하실 수 있는 티켓, 개인은 1인당 4명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회는 단체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꼭 티켓은 미리 받으셔가지고요, 그날 또 마감돼가지고 그때 가서 좀 가서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애가 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홈 구장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먼저 기회를 드리니까요, 빨리 티켓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부를 찬양을요, 제가 한 곡 더 소개해드릴 텐데, 다음 찬양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먼저는 그 어른들이 부른 버전으로요, 어떤 버전이냐면 쓰리 테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세계적인 테너가 부르는 버전으로 Amazing Grace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이 사물놀이와 함께 나라사랑 축제에 오시면 어떤 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버전 저 버전 두 개 다 들어보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9시 35분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네, Amazing Grace, 세계적인 테너, 쓰리 테너의 목소리로도 한번 들으셨고요. 또 나라사랑 축제에 오시면 보시게 될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사물놀이 버전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9177님께서요, 은혜로운 목요일 되시는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9135님은요,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서 8월 13일 진남 체육관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이유 있는 울림이 폭주처럼 빵빵 울리겠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일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나라사랑 축제가요. 정말 좋거든요.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 전남동부 어린이 합창단만 해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큰 감동이 있는데 전국의 13개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모여서 또 엄청난 무대와 스크린, 조명 함께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요. 그 감동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광복절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태극기도 나눠드리고요. 그 옛날 문영수 열사가 외쳤던 그 대한독립 만세, 우리들의 그 앞서간 순교자들이 불렀던 그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함께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와서 이 공연을 보면요. 정말 애국심,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있구나 깨닫게 되고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과 비전을 갖게

있게 됩니다. 한번 꼭 손잡고 교회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오셔서요.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5562님께서도 축제라고 문자 주셨고요. 9177님께서도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제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티켓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티켓을 보여주셔야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기는 하지만 이 티켓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등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700명이 오기 때문에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 들어오고 싶어도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미리 이렇게 기회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기회가 왔을 때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16님께서는요, 샬롬 하시면서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찬송가 외우기가 어려워요. 우리 북부교회 여전도에서 찬송가 가사 쓰기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은혜스럽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2416님, 북부교회 여전도에도 나라사랑 축제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이 찬양의 광복의 기쁨을 어떻게 담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성을 찾네 제리코. 이 찬양에도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광복의 기쁨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나라사랑축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굴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여수성광교회 오명래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0: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중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메어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켜

0: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유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평생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 복음이 어느 날 기억나가지고 교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십니까? 오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집안에 대대로 복음을 알고 살아온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 올 때는 목숨 걸고 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은혜 못 받잖아요? 여기서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귀신이 나를 덮칩니다. 더 강력한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추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 교회 권사로 지내다가도 못 이기고 신내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안 받으면 난 죽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만약에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지만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로 알고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룩해 놓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 예배의 자유를 성도들이 귀중한 줄 몰라요. 하찮게 생각한다고요. 누구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religious한 종교적인 크리스천들 보고 이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마귀의 전략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독교의 예식이나 문화가 아닌 여러분의 생명줄로 아시고 악착같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렬하게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불쌍한 영혼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사람. 이런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거리를 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깨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든, 가족의 운명을 달리하든, 나라가 멸망하든, 전쟁에서 지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족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실체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 딱 끝내버리잖아요? 오늘 다 가위 눌려요. 근데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수 마귀의 약점을 공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걸 알려드릴까요? 그럼 퇴마식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사단군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천주교에서 퇴마식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전 철원에서 근무를 섰으니까 경계 근무 서다가 귀신, 헛것을 봐가지고 애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천주교 신부님에게 전화해가 퇴마식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스님에게 전화해가지고 퇴마식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보여요. 재밌습니다, 그 구경하는 거.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퇴마식이 아니에요. 막 용기가 가득해서 난 이길 수 있다! 막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아, 목사도 사람이지 뭐. 교회도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생각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이 성령 받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요, disappear,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였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할 것 같은데 해코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전쟁의 키워드가 뭐냐?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첫째가 말했던 거예요. 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않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안 믿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하는 순간 마귀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활의 증인이냐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은사 받아야 됩니까? 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축복 받아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자랑스럽게 성장해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농락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님 원망해서 떠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성도를 원망하고 떠날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아, 교회 다녀도 집사가 쩔어내, 권사가 쩔어내, 야, 장로가 쩔어내, 목사도 쩔어내, 이러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면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부활의 증인 돼요, 안 돼요? 부활의 증인이면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인도할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복하게 자라서 여수로 시집와서 잘 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친정 아버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세요 기도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친정 아버님의 부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당장 시댁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런 시댁도 있겠지만, 야, 너 뭐 집안 잘 살고 해가지고 예쁘게 봐줬더니 완전히 기온, 온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험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펐던 게 뭐냐? 세상에,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하는 교회 집사님들이 더 해먹네? 더 마음 아프게 하네? 이야, 세상에 신앙이 없다라고 말만 했으면 덜 상처받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과정 가운데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일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험일하고 뭐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뭐 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사회생활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난 이분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뭐하고 잘하면 돈 많이 봅니까? 돈 잘 벌어드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해봤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마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럼 부부생활이 순탄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모진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당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회복되고 당신 일도 잘 풀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근데 이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분노가 가득한 분들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있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 본인 양심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는 못 들어오고, 그래서 구성전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구성전 구석탱이로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짱박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줘. 중얼중얼하면서.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렇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성숙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응어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날 명분을 찾았구나. 명분을. 그 명분이 사람이었어요. 그 명분이 사람들의 미성숙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미워하면서 명분을 가지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미워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푸틴 형님도 명분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데 명분이 있다니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명분이 있다니까요. 트럼프도요, 이란 때릴 때 명분이 있어요. 이란도요, 미국 때릴 때 명분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수만 명이 죽어났는데 여러분, 명분이 있으면 다 정의로운 겁니까? 명분이 있으면 다잘 되는 겁니까? 죄인 된 인간은요, 고상함으로 명분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는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 앞에 서지 말고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농락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예수가 길이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에게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쪼개집니다. 마귀는 파멸됩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임기응변이 좋아가지고 성격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마귀도 무시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원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도 안티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5,200, 5,300만 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안티가 최소한 잡아도 2천만 명은 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안티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한다? 여러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복음 전하면 돼요. 부활을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전쟁 치르는 군사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적군에게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형제님, 제가 이렇게 찌를 테니까 피하시죠. 저는 형제님이 저를 욕해도 비방해도 용서하겠습니다. 형제님이 하나님을 비방해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인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혼내요, 안 혼내요? 사랑하면 징계해요, 안 혼내요? 안 징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싫은 말도 해요, 안 해요? 싫은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상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들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내가 이겨나가면서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요, 잘 들으세요, 만만한 놈만 찾아갑니다. 만만한 놈만 찾아가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원수도 못 건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목욕탕을 갔는데 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9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시나 했더니 내가 주변에 딱 가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저한테 때타오를 딱 주시더니 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을 열심히 밀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밀어드리면서 왜이 어르신이 나를 선택했나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아저씨들은 몸에 그림이 있어. 그리고 얼굴이 안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를 딱 봐도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90세 어르신이 저를 지목한 거예요. 왜 좋게 말하면 선하게 생겼고 안 좋게 말하면 만만하니까. 근데 제가 등을 밀어드린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밀어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욕탕 안에 보충기 끼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다가 포기했어요. 때만 밀어드렸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그럼 마귀는 만만한 성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투력이 없는, 싸울 줄 모르는, 실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막 울고 막 기도해도 뭔가 안 풀리는 분들 있죠?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끊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의 은혜 안에 거하시려면 성도는 입을 조심하면 됩니다. 입을. 여러분, 전쟁은 적이 누군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적이 딱 있다. 그러면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총이 진짜 날아다니고 사람을 진짜 죽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 적. 내부에 적이 생길 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부의 적은요,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어떤 원망을 하게 되냐? 나 같은 건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거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건 찬양 부를 자격도 없어. 스스로가 디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 문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2026년에 아브라함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 못 된다니까요? 여자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윗도 못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정체성을 따질 때에는 뻔뻔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사과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마귀가 너 따위가 예배드려? 너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따위가 교회 집사야? 이렇게 할때 따라해봅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무슨 말을 해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크게 보일수록 그 죄보다 더큰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짙은 죄가 보이면 더 깊은 은혜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부 총질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인생은 망합니다. 불평하는 가정도 망합니다. 불평하는 교회도 망합니다. 불평하는 나라는 갈등과 골이 반드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뭐를 안 해줬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산다? 그럼 그 나라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살 자신은 없는데,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치안 좋은 데가 없다니까요. 복지 좋은 데 드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인을 변호를 하냐?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원래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내 불평의 입술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볼 때요, 제 안에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입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일 때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티컬함과 부정적인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안은 없어요.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불평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영혼도 망치는 것이지만 내 자녀들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평의 DNA는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팍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은팍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못 버팁니다, 본인이. 왜요? 이게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 기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서 어떤 대적이 여러분 다윗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마지막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말씀의 검을 휘둘른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장수의 축복, 세상의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이 돼서 싸우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왜 안 됩니까? 눈물 흘리는데 왜 안 닦아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때는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1년에 두 번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작정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남편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목사님, 남편에게 감사할 게 없어요. 금식하면서 감사 기도를 짜내보세요. 목사님, 우리 아내에게 감사할 게 없어요. 자녀들로 인해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해야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0: 몸과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평화가, 샬롬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는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게 하는 태도이며,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변함없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새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네, 7월 9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기쁨을 나누며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인데요. 소리엘이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듣고 이어갑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FM 92.9MHz,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벌써 7월이 되었거든요.
1: 네.
0: 네. 아,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을까? 감사보다는 이렇게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1: 네.
0: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근데 네. 여기 제가 기도 제목 보니까
0: 네.
1: 그냥 숨 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까.
0: 네.
1: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0: 네.
1: 1번 건강이 영적 건강이고
0: 네.
1: 두 번째가 육체적 건강인데 근데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고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아멘.
1: 근데 거기다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0: 네.
1: 그죠?
0: 아멘.
1: 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거든 사실은.
0: 맞습니다 목사님.
1: 그 다른 일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0: 네.
1: 이렇게 사모님이나 저나 서인철 PD나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0: 네.
1: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아멘.
1: 힘내십시오.
0: 아멘.
1: 네.
0: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1: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숨도 쉬게 하시고
0: 아멘.
1: 활동도 하게 하시고
0: 아멘.
1: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도와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특별히 이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0: 아멘.
1: 아주 많이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소개합니다. 9190님의 사연입니다. 첫째 아들 심규빈, 자폐 스펙트럼 경도에서 중증사이라는 진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고 6학년 때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완치가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9190님의 사연. 네, 세상 기준으로는 완치가 없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죠, 목사님. 네.
1: 저도 불편한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불편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게 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약할 때 강하게 하려고.
0: 아멘.
1: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0: 아멘.
1: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자. 그러면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0: 아멘, 아멘.
1: 2학년 때 2, 3, 4, 5, 6, 약 4년, 5년 정도
0: 네.
1: 요놈이 그대로 있네요.
0: 네.
1: 오늘 기도해가지고 수치가 점점 더 정상으로 돌아오게
0: 아멘.
1: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0: 아멘.
1: 걸어가신 주님, 지금까지 경과했는데 비슷한 수치 나왔답니다.
0: 아버지.
1: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 기준

0: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일생의 경험이 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면
1: 아버지.
0: 오히려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아버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서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1: 아버지.
0: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심규빈이의 자폐 스펙트럼을 주님 건강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힘있고 간절한 기도 기도대로 반드시 우리 아들 심규빈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4067님의 사연입니다. 갑상선암 판정받고 오늘 입원해서 수술 들어갑니다. 전이도 없고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오늘 지금 수술 들어가요, 목사님. 네,
0: 수술 다 장수하더라고요. 전에.
1: 네.
0: 다 장수하던데.
1: 아멘.
0: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
1: 네.
0: 자, 이게 예수님은 이럴 때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도 없고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돼서
1: 아멘.
0: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대로 될 겁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주님, 입원해서 수술할 수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세상에는 수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원도 가능하고 수술도 가능하니 하나님, 당연히 전이는 없고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돼서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는 그동안에 내가 바쁘게 살다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4067님 수술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8593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어제부터 갑자기 일어서다 발목이 아파 걷질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8593님, 이렇게 소소한 일, 또 다재다능하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는 분 같아요.
0: 그런데 우리가 실상 제 사모님, 이렇게 뭔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 대책을 세우는데.
1: 네.
0: 그죠?
1: 네.
0: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기겠네. 다음했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대책이 서는데.
1: 네.
0: 요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대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갑자기는 하나님은 대처를 하는데 사람은 대처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
1: 아멘. 아멘.
0: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왔다면 갑자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 갑자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에게는 그것이 갑자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뜻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남편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한

0: 거기에 비두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발목 아픈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더군다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또 소개할게요. 8290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직장 내 부서장의 오해로 인해 너무나 크게 화를 내며 인격적으로도 너무 괴롭게 하여 죽고 싶고 출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요 목사님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전 죽을 뻔한 지 여러 번 있는데 아, 이런 이 정도로 충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1: 아, 힘들죠. 관계에 네, 어려움이
0: 네.
1: 있으면.
0: 힘들긴 네. 한데 그래도 죽고 싶고 뭐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8290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간단하게 해결되니까 목사님 뭐 자기 입장 아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실 거예요.
1: 아멘.
0: 부서장 오해도 풀어질 겁니다.
1: 아멘.
0: 그분은 왜 그렇게 화를 낸대? 그냥 잘해야지 부서장이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면 상사가 잘해주고 그럼 좋은데 가끔 이럴 때는 화나죠. 짜증납니다. 안 가고 싶죠. 꼴보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1: 아멘.
0: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1: 아버지.
0: 하나님 야곱이 얍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1: 아멘.
0: 그다음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이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천사가 도와주셔서
1: 아멘.
0: 내일 이 부서장 만나면 야곱처럼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예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너그러운 마음과 오해 다 풀어지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처럼 관계가 속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8426님의 사연입니다. 딸 송수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캐나다 유학 중입니다. 유학 생활 중에서 흔들림이 없이 방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학 생활 중에 있는데 외롭기도 많이 외롭겠어요. 목사님.
0: 제가 목사잖아요.
1: 네.
0: 저희 큰아들이 나도 유학 갔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1: 네.
0: 아, 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분 되게 복받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유학 가면 혼자입니다.
1: 네.
0: 부모도 없고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걸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런데
1: 네.
0: 아니 여기 지금 부모님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1: 아멘.
0: 수연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유학생활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유학생활 중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오히려 이 만남의 세계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엄마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카톡으로 교제하고 영적인 기도로 교제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기도하는 것도 또 녹음해서 그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조목조목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수연이도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한곡 듣겠습니다. 홍지승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이어갑니다.

네. 서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0: 0755님의 사연입니다. 귀도 아프고요. 고동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귀도 아프고 고동이 불편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귀 아프고 이런 사람을 고쳐준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귀가 좋아지면 다른 데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귀가 아프면 다른 데도 불편해요. 그럴 확률이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러면 귀가 고침받지 않겠어요.
0: 아멘.
1: 그다음에 이제 그 거동도 좀 좋아지고. 근데 저는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 0755님 빨리 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니까 빨리 나을 겁니다.
0: 아멘.
1: 건강을 원하잖아요. 건강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0: 아멘.
1: 지금 우리 말 진짜 잘해야 돼요.
0: 네.
1: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가 아프답니다.
0: 아버지.
1: 예수님의 보혈로 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들리니까 거동이 불편했던 것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0: 아멘.
1: 중풍병자도 못 걷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거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삶의 건강, 또 본인이 원하기는 빨리 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게 하시고 빨리 믿음으로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은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단숨에, 그리고 갑자기 해결해 줄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0: 아멘.
1: 주님 도와
0: 아멘,
1: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0755님 기도대로요, 빨리, 속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교사인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사 일에, 교회 일, 학교 일까지 담당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남편인 저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매번 크고 작은 일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 가정의 분위기가요, 목사님.
1: 네.
0: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이, 좋은 남편인데.
0: 네, 그러니까요.
1: 아이, 진짜 좋은 남편이네. 이
0: 네.
1: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0: 저번에도 이 사연 올라왔어요,
1: 아, 그래요?
0: 목사님. 네.
1: 이야, 진짜. 기도하죠.
0: 기도하십시오. 네.
1: 네. 교사의 난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버지.
1: 가사 일에, 교회 일에, 학교 일까지 담당하는 아내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0: 아멘.
1: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미션스쿨에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영과 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0: 아버지.
1: 그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부정한 남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0: 아멘.
1: 능력을 주옵소서.
0: 아멘.
1: 아내를 힘들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남편, 그리고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남편이세요.
1: 전화 그 번호 밝혀도 될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9604님의 사연입니다.

0: 제가 나이가 75세라 허리랑 다리가 무지 아픕니다. 그리고 제 아들 운우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켜오던 믿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두 가지 사연이에요. 허리랑 다리가 무지 아프시대요. 저도 아파봐서 아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1: 75세가 아니라도
0: 네.
1: 젊어도 아파요.
0: 네.
1: 예,
0: 그런데
1: 뭐 40도
0: 연세가 또 이렇게
1: 50대는.
0: 되셨으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1: 예.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0: 아멘.
1: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0: 아멘.
1: 네. 그리고 아들 은우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켜오던 믿음을 안 버렸어요. 이 안에 이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0: 아멘.
1: 이제 할머니가 볼 때는 이제 엄마가 볼 때는 버린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주님 안에 쪼 나간 거 아니니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니까 역사하실 거예요.
0: 아멘.
1: 조금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소풍 갔다가 금방 올 겁니다.
0: 아멘.
1: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0: 아멘.
1: 다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무지 아픕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무지 빨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허리가 고침받고 다리가 고침받고 온 육체가 건강해서 100세까지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했던 이 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그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대로 9604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645님의 사연입니다. 두 딸, 피부과 개원한 지 이제 석 달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미약하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화합하여 서로 도우며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원했던 환자가 꼭 다시 찾는 병원 될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1: 예.
0: 두 딸이요. 피부과를 개원했어요. 아유,
1: 와.
0: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1: 제 외사촌 오빠가 피부과 의사인데 지금
0: 네.
1: 은퇴하셨거든요.
0: 네.
1: 옛날 피부과 의사 했을 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피부 비뇨기과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0: 네.
1: 지금은 피부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0: 네.
1: 남자도 점 빼고 여자도 점 빼고 뭐. 하여튼 잘하셨네요. 예, 잘될 거예요. 석
0: 아멘.
1: 달째밖에 안 됐잖아요.
0: 네.
1: 앞으로 뭐 가면 갈수록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점점 더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딸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직원들이 화합하게 하여 주시며 돕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피부과를 찾고 있사오니 이두 딸이 개원한 이 피부과에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들어갈 때는 점이 있었지만 나올 때는 빼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염려가 있었지만 나올 때는 염려가 사라지고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이뻐지는 피부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힘내십시오. 어머니 기도하고 계시니까 잘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9507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랑이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정육코너에서 일하는데 신랑도 허리 통증 완화될 수 있고 적절한 방법 나음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신랑을 위한 기도 사연인데요. 정육포노에서 일하니까 하루 종일
1: 네,
0: 서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
1: 예. 직업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살짝씩 이제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을 또 해야 되겠죠.
0: 네.
1: 기도도 해야 되고 허리 관리도 해야 되고 통증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 사랑하는 아내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요즘 허리가 아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본인도 관리를 잘하고 또 옆에서는 영적으로 내조도 잘하고 이래서 이 부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이 그 허리 아픈 부분에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한

0: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사연 소개합니다. 6066님의 사연입니다. 동생 최내윤이 7년 동안 성실하게 걸어온 시간 끝에 개장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 인내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굿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7월 13일 결정되는 승진 심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 네.
0: 자, 이런 기도 제목 보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멘.
0: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1: 아멘.
0: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승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가장 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고요.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 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학교기도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전화는 010-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

0: 이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 세계로 교회 윤민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시고 순교 성지 여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으로 인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시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순회 사나 각 교단 각 교파의 교회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0: 부활의 복음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구원의 완성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평양장대현 교회와 전주 소문교회를 통해서 옛적에 큰 부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변곡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위에 민족교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을 넘어서 땅끝 예루살렘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 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 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 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기금 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정의 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포 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메마른 땅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실천으로 푸른 숲을 일구어가는 역사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예장백석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총회장 후보에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 후보에는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 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청계 열린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학교 후나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주 예수병원이 전북 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납병동과 전문 외래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

0: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 주기 전반의 전문재활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최신 로봇치료 장비 도입과 장기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 계층과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29도,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제임스 그린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내가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다. 이런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여행을 미루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쁘다고 그렇게 보내다 큰 결심을 해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출발 3주 전에 아내가 쓰러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국으로 갔고 남편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막연한 미래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 말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입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 이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1일 1팩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루에 팩 하나씩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작심삼일만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10대 여학생 3명이 이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북한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피부관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면서 학교 조회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농촌 동원만 안 나갔어도 그렇게 피부가 상하지만 않았어도 아이가 그랬겠냐고 따졌다고 하죠. 북한에선 피부관리 비용이 약쌀 1kg에 버금가서 이 학생은 돈 대신 쌀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쌀까지 가져가서 피부관리를 받았겠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아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위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에 참 자유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박기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459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에 따라서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충북 영동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한 줄에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면서요. 요새 일일 일팩 제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면서 2491님,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일상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게 조금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중에 또 이 마스크팩을 피부 관리를 한다는, 이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1kg을 직접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이게 직접 들고 가서 그렇게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963님의 이 한 줄처럼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학생들도 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참 말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행동도 통제를 받는 북녘당에, 저희는 오늘 팩이라는 이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눴지만 무궁무진하겠죠.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일팩 중이신 2491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리고요. 광진구에서도 우리 655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광진구에 갔다가 이제는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세찬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북녘당에서도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새싹회원 찾아오셨네요. 8964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방학 중에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또 OEP데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5783님도 그리고 135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요. 신청 찬양까지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한 뼘 차이의 특집 시간 찬양 후에 바로 함께합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 상식, 하루에 그렇게 두 뼘씩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8267님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9037님도 오늘의 이 두 뼘을 같이 함께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이거는 조금 이번 주에 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근데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에,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 대상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 불시선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 남한 대한민국에는 탈북민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기로 함께합니다.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탈북민교회, 이거는 카운트를 불시선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 탈북민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주에 두 군데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 소개가 다 끝나긴 했습니다. 33군데일지 77일지 800일지 우리 800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탈북민교회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2261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교회가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엄청 뜨거워요. 1257님, 울산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얼른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완전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오늘 정답과 어떻게 딱 듣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탈북 관련 우리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1번 33, 2번 77, 3번 80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 첫 번째 상식 퀴즈. 북에서 오신

0: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방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를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우리 불씨성 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그 탈북민 교회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탈북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될지가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으로 800군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했던 아까 그 문자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 정답은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저의 남편을 이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201님, 오늘도 출첵하면서 평택에서 정답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0: 저도 참이 정답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더큰 숫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탈북민 교회가 지금 몇 군데일지,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33, 77, 800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송 함께 하면서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1: 나의 삶에 행복이라고 이것이
0: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제 못 들었어요 하신 9727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지 33, 77, 800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라는 상식이었어요.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정답은 오늘이 제가 이번 주에 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만큼 정답률이 지난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2번 77군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숫자 7이요 하시면서 2번 정답 맞춰주신 4416님 계셨고요. 힌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2번인 것 같아요 하셨던 6348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탈북민 교회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3135님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될 때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보냅니다. 7820님 아멘. 아, 기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루터기를 향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까지. 저희가 성식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잖아요. 7820님을 비롯해서 엄마를 출근시키는 77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9님과 7820님 그리고 777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1014님 제가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 수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탈북민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9469님도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생일날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드님이 이틀 전에 생일이셨었나 봐요.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9496님은 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정답을 도전해 주셨지만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상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할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77군데 그리고 북한 사역에 좀 주력하는 교회가 7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거랑은 이거는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누적 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번 10%, 2번 50%, 3번 80%. 그리고 1-2%는 제가 조금 반올림 반내림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일까요? 2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이것도 제가 먼저는 힌트 없이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37님이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답 1등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가 정답을 밝히기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조금 당첨을 해야 저도 보낼 때 편하고 받으실 때도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하면 정말, 와, 그거는 부흥의 끝일 것 같아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80%가 아닐까요? 하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면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87님. 맞아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 것도 읽어주세요. 50%. 8383님. 50% 도전해 주셨고요. 틀려도 3번 하고 싶습니다. 80%면 좋겠어요. 2643님. 이게 틀렸는지 정답인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일 저도 아멘이 나온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643님께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북한

하나님이 고향인 분들, 크리스천의 비율이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이죠. 1번이 10%, 2번이 50%, 3번이 80%. 요 가운데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한 분을 전도한다면,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한 분이 한 분씩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사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1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 10%일까요? 50%일까요? 80%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상식으로 나누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답은 2번 50%였어요. 80%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번 50%일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738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80%,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곳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1445님 잘 정착하셔서 80%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OFPD의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신학을 하던 시절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셨던 3801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편에 있던 북한을 향했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같이 보내드릴게요.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임지연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0: 교수이혼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 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네, 여름에는 이상한 능력이 생깁니다. 에어컨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또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게 되고, 또 얼음이 들어간 음료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만큼 더운 날이란 거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위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오늘도 습한 날씨 때문에 몸은 조금 지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만큼은 시원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더위를 잊게 하는 찬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그리고 웃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삶 속의 기쁨,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 또한 함께 덤으로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선물 스페셜과 함께 여름의 한가운데를 함께 또 오늘도 찬양 속에 또 말씀 속에 함께 나아갑니다. 첫 찬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리보기 3집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점심에 아주 잠깐, 아주 짧게 잠시만 걸었었는데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야, 이런 날씨에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최고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걷기만 했는데 더운데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밭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또 뭐라 할까요, 육체적인 노동의 과정을 또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실내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어쩌면 에어컨 아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이 시원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또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지난주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저희들 또 국동방송에서 또 설교 말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도 우리가 이런 에어컨 바람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인가라고 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도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또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0782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7637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2시 왔습니다.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요. 9396님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 함께 또 선물 잘 받았다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주고 계시고요. 네, 한 달 만에 보내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선물 너무 늦게 보내드렸죠. 아,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배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바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받으시면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해 주시니까 저도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받으신 또 선물, 우리 하나님 맡기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이니까요. 제가 주는 건 아니고요. 협찬 선물이니까 또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업에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907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5026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주사 맞는다고 우리 임하린? 네, 주사 맞는다고 겁먹고 있다고 우리 어린이 친구죠? 하나님 하린이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마음도 함께 전해주고 계시네요. 어쩌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자녀가 두 명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주사 맞힐 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애들 저 하긴 뭐 저도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주사는 안 맞고 그냥 약으로 뛰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네, 주사는 맞으면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주사 바늘이 주는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네, 또 주사를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마린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언능 낫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왔습니까?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넌센스 퀴즈 성경 문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또 습한 날씨도 있기도 해서 이때 함께 풀어가면 또 알아가면 좋은 인물이 누굴까 함께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서 준비한 문제니까요.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장 특별하게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름 휴가를 가장 특별하게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요나, 2번 바울, 3번 베드로, 4번 다윗. 네, 자, 성경 넌센스 퀴즈니까 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되시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 휴가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보낸 사람이, 특별하게, 물론 오늘 보기 중에 보내드린 사람들 다 특별합니다. 자, 1번,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특별한 휴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번 요나, 2번 바울, 3번 베드로, 4번 다윗인데, 좀 이게 힌트를 좀 더 일단 근데 맞춰주시는 분들이 좀 올려주고 계세요. 힌트를 좀 더 드려보고 싶었는데 일단 맞춰주고 계시니까 좀 더 지켜볼게요. 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찬 선물 소개하고 또 보면서 추가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프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한번, 네. 올려보겠습니다. 힌트를 더 추가로. 지금 정답을 거의 올려주고 계세요. 특별한 휴가라고 하니까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 자, 여름을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보냈죠, 이 사람. 아, 정말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참 웃깁니다. 네.

던져지기도 하고요. 아우 참 던져졌는데 이상한데 또 이렇게 갇혀버리는 상황이죠. 아주 특별한 휴가를 보냅니다. 어떻게 좀 더 어떻게 좀 더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숫자 3이라는 숫자를 드리고 싶네요. 네, 숫자 3이라는 숫자를 드려서 네,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 3, 네,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참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밤이 참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데 던져지고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군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리 문자고요. 앞선 들으신 찬양, 말씀 찬양 또 함께 듣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그곳은 어딜까를 생각하면서 그곳은 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진의 그곳 천국이란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0: 3674님 문자 오늘 처음으로 남겨주셨네요.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9908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아, 저는 이 사람 닮았다고 학창시절에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고요. 주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 좀 빚어주시지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만, 네, 하나님과 너무 친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표현 좋죠. 이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죠. 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대한 좀 살짝 삐짐 느낌의 문자를 남겨준 것 같지만 사실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자기 허물을 어느 정도 허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답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재밌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908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971님도 함께 참여해주시면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0782님께서도 정답으로, 그리고 1994님께서도 오늘도 오셨네요.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698님께서도 문자 남겨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평소에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찬양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때는 물론 아는 찬양들도 올려드리겠지만 좀, 아, 좀 이런 우리 뭐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고 또 어떤 간증으로 살았는지 그런 간증이 담긴 찬양들이 뭐가 있을까를 최근에 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좀 새로운 찬양들 새롭다기보다는 좀 기존에 있던 찬양들인데 잘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던 그런 곡들의 찬양들을 좀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또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 듣고 싶으신 찬양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답 플러스 내가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263님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찬양을 신청해 주시는 거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아. 은혜, 나 이게 제목인 줄 알았어요. 은혜 찬양을 요청하신 건데, 네, 내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은혜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3263님 준비할 거고요. 네. 우리, 찬양 전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의 칼럼으로 서머 스페셜 함께하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칼럼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칼럼 올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서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넘어져야 보이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유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

0: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기의 건강도 살피게 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함을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모습이 돼지처럼 물질과 권력, 사람의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고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넘어짐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터득하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시고 깨뜨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칼럼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이어갑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스포 듣고 오셨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벌써 3일, 4일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 좌석수가 한 2,500에서 3,000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도 또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벌써 400명 가까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신청

않으시면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이 합창단 그때 가면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땐 늦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속 이런 멘트가 반복적으로 나갈 겁니다. 나갈 텐데 그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듣는데 나중에 신청하지 뭐 나중에 뭐 생각하고 뭐 신청 그때는 늦습니다. 혹시 지금 어린이 대연합 700여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 700명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무대는 정말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도 네 장담합니다. 그것도 우리 여수순천 광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적극 별 다섯 개 이상 추천드립니다. 꼭 참석하시고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특별히 제가 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가 있으신 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 무대만큼은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티켓 발권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쁨 가득 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는 천국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 함께 또 이어갑니다. 11.50에 천국은 마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시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심령도 뭐라 할까요? 더욱 시원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심령에 또 무거움이 있다면 사라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정답. 정답은 1번 요나입니다. 요나. 네, 요놈의 요나라고도 보통 다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정말 네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가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 우리들의 의지를 어쩌면 요나 같은 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또 니느웨와 같은 그런 큰 성들의 또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9908님 아까 올려달라고 했었죠? 네, 올려주고 계신 것 같고요. 네, 3674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674님께도 제가 추가로 선물 드리고, 이 방송 마치고 또 추가로 네, 당첨자 추첨을 통해서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674님과 9908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588님, 1134님 축제에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작은 아들이 연이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본인도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활동하셨고 큰 아드님도 선교사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종일 읊조립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은 계명을 말합니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읊조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읊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읊조려야 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는 읊조리다 라는 말과 함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리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우르렁거릴까요? 그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가 그 먹잇감을 탐내고 달려들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자는 먹이를 가슴에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가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읊조릴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154절에도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소서라고 할 때 나 그냥 나를 살리소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입니다. 156절에도 159절에도 나를 살리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나를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속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 개척을 두 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후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셋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당시의 등은 오늘날의 서치라이트처럼 수백 미터 앞을 훤히 비치는 큰 빛이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겨우 바로 앞 한 걸음을 비추는 아주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0년 뒤, 20년 뒤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딱 한 걸음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등을 들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종일 읊조려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걷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어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천 우리 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04번에 3836 순천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0-3800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0: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0: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급급한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1: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예요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1: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1: 처음 제가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0: 네.
1: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아, 처음에 라디오 예배 오셨을 때
1: 네.
0: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곡을 네. 선택하셔서
1: 네.
0: 부르셨군요.
1: 두 곡을 불렀습니다.
0: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0675번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흥 소강상태에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 또 대부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1: 하네요.
0: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네?
2: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아기가 네. 좀 말 안

0: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야,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기 때 이걸 언제 들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2: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1: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들어갔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람,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혹시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1: 아, 네.
0: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1: 네, 긴장해도 줄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평화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라가 버려서 날라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아주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끗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면서.
0: 5970번님
1: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끼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끼라를 들을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0: 이거 진짜 신기하네.
1: 대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0: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이 있네. 새끼라를
1: 수영 선생님이시라고
0: 강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1: 아이 수영장에서
0: 예 네.
1: 아이는 수영을 하고
0: 아이는 수영을 하고 네. 그렇구나.
1: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네.
1: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1: 전도하셨네요.
0: 그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1: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0: 수술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병원에 병가 이제 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나 봐요.
1: 힘드시겠죠.
0: 이러면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님 오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이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분 맞죠? 53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좋아.
0: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0: 와, 라디오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 있습니다.
1: 그래요?
0: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더운 날 파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와,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 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0: 아멘.
1: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동탄에서도 오전 내내 쏟아지던 빗줄기 그치고 지금 햇빛 난다고. 참 이때 정말 아름다운데.
0: 네. 네.
1: 깨끗한데.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동탄에서 5376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전화를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0: 꼭 받으세요.
1: 생방송 중에. 5330번님. 아, 이거 작년에요. 작년 일이네요. 작년에 방학이라고 줬는데 네.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가.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2: 어, 네.
1: 저기 전라남도 지금 진도예요?
2: 네.
1: 와, 근데 제가
2: 아니 맨날 들을 때고 이제 신청하려면 이제 놓치고 했었거든요.
1: 진짜요? 아니 제가 네. 이 기록을 보니까
2: 네.
1: 작년 9월 8일 날
2: 네.
1: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줬다가
2: 아, 지금
1: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2: 네, 올해 1월 때부터 개근하고 있는데요.
1: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방학을 끝냈어요?
2: 아, 그때 그냥 막 교회에서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쉬었다가
1: 네네.
2: 그 이제 친한 이제 교회 다녔던 동생도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1: 네네.
2: 이제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이 교회에 와. 그래서 내가 아, 등록은 안 할 거야. 등록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랬거든요.
1: 네네.
2: 근데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1: 네.
2: 막 붙잡잖아요. 등록하라고.
1: 예.
2: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와도 그랬더니 지역사회다 사모님이 또 그랬나봐요. 어디서 막 강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 그랬대요.
1: 네네.
2: 계약이요. 언니도 이제 방학이라
1: 네.
2: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린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가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킴 그때 이제 또 주위 아는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니까 언니 나 등록 아직 안 할래. 근데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거 정 마음 내키면 그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0: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1: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0: 네.
1: 아, 동생을 통해서 그때 네. 그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0: 아 그때 제가 뭐 바쁘고 이제 네. 사무실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한이라 학교 행사들이 아무튼, 많아서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궁금했었다가. 네. 아 어떻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전화를 못했는데 오늘 마침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때부터 계속 지금 방송을 듣고 계셨었나요? 새끼라 가끔?
0: 저는 가끔 아니고 가끔마다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계속 국동방송 틀어놓고 있거든요.
1: 그랬구나.
0: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듣고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도 듣고 또 사랑의 뜨라에도 막 들으면서
1: 듣고 완전 찐팬이시구나.
0: 신청곡 네. 어렸을 때 언제 엄마가 주신 믿음으로 모태신앙이었고
1: 그랬구나.
0: 이제 네, 그 국정방송은 대전에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대전에서부터 듣고 살았고요.
1: 그랬군요. 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방학을 끝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남 진도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0: 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여기 교회 다니다가 한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어갖고 예. 좀 안 그러니까 또 집안도 있고 그 다 네. 겹쳐
1: 네네.
0: 한꺼번에 온 거예요.
1: 아 예.
0: 그래갖고 좀 힘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1: 힘들었다가 또 방학도 네.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네.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0: 네,
1: 거예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전남 진도 지금 어떻게 네. 햇빛 쨍쨍인가요, 거기는?
0: 아,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1: 햇빛 쨍쨍. 진도가 네. 그 신배 바닷길 거기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이렇게.
0: 네. 모세기 작사람요.
1: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것만 네. 와가지고 가는 척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가본 적. 예. 네. 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네. 우리 축하의 선물.
0: 네.
1: 새끼라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0: 저 그 항상 들으면 유산균.
1: 유산균.
0: 네.
1: 유산균. 알겠습니다. 유산균 네. 선물 드리겠고요.
0: 네.
1: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53330님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저희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5330번님에게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같이 네. 하시고요.
0: 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33 공무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방학하면 안 돼요.
0: 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참.

0: 저는 이분이 작년에 통화가 되고 연결이 안 된 분인지는 몰랐는데 늦게 봤거든요. 25라는 숫자를 늦게 봐가지고 작년에 문자를 주셨다가 연결이 안 됐던 분인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요.
1: 됐습니다.

0: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년도 학생.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앱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1: 아, 네.
0: 20년 방학생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0: 차에 잠깐 있어요?
1: 네.
0: 좀 정차한 상태.
1: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0: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1: 터널이라가지고.
0: 터널.
1: 네.
0: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0: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네.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1: 네.
0: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세요, 라디오는.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2: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이 모셨습니다. 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외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들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2: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회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2: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1: 지금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
0: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1: 네.
0: 네. 아유 아쉽네요.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같은데. 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아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3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1: 아유, 바람직합니다.
0: 야, 나 진짜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1: 세상,
0: 어플로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1: 축복합니다.
0: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 및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은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1: 네.
0: 라디오 예배 시간에 5335번님 새끼라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2: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 적용되는 우리 땅에 많을 것 같은데 이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0: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산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평화와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나라 베네수엘라에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푸심으로 회복되고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삼성과 SK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광주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돈을 매개로 인하여서 어려운 소식들, 미움과 갈등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하신 모양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일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죠.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준공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성전을 지어 첫 번째 거룩한 영적인 사역으로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 10여 명의 학생 청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영어로 성경학교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또한 새 성전에서 교회의 부흥과 이 땅에 허락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부인은 대답하기를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게 주인은 부인의 딱한 사정에 감동되기는커녕 빈정대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게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접혀진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적어둔 기도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접혀진 그 종이 한 장을 저울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가 봅시다.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무게가 얼마인지 보자는 빈정대고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 놀랍게도 저울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더 올려놓아도 저울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당황하여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을 만큼 담아서 가시오. 나는 바빠서 도와줄 수 없소.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가게 주인은 저울이 고장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주인은 가끔 이런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정말 우연일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온 것일까? 하필이면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난 바로 그때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식료품을 구했을까? 가게 주인은 종종 종이 쪽지에 적힌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접혀진 종이에는 이렇게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연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1년에 주요 절기 5개의 축제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메길로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섯 축제일에 있는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이죠.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서는 보리수학의 절기에 읽었던 두루마리입니다. 이삭을 줍고 봄에 거두는 수확을 매개로 하는 말씀인데 많은 교회들이 맥추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기에 룻기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0: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는 그런 기대로 말이죠.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히 그의 시아버지, 이미 죽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의도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 그날 보아스가 밭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토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노유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들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였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간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에스겔 41장입니다. 성전 내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은 성전의 주변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41장은 성전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끌림을 받았을 때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인도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인도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비록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계시를 알리기 원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층계와 문을 계속 걸어가게 함으로써 이 성전 환상이 매우 구체적이며 에스겔이 직접 경험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성소의 내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13절에서 15절 성전의 외부에 대한 치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6절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성전의 모습과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성소 바깥문과 지성소의 벽과 골방 등의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솔로몬 성전이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반면 에스겔 성전은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으로 계시된 사건입니다. 둘째, 솔로몬 성전에 관한 언급은 주로 성전 건축의 과정에 집중되어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규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강하지만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과 격려의 의도를 에스겔 성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41장은 성소와 지성소 및 성전의 부속 건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은 불경건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소 내부와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단락에 와서는 성전의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의 몇 부분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단의 구체적인 치수나 규격을 묘사하기보다는 주로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와 주변의 방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적 건물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후에 제단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전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단락은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제단의 묘사에 대한 서론적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성소의 내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5절에서 12절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각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전의 각 부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성전의 기능 자체가 하늘의 성소를 지상에 가시화시킨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3절. 천사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천사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까지는 들어갔으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희생하여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제거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6절. 성전에는 많은 골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방들은 성전의 남편, 북편, 서편 등을 돌아가며 성전벽에 대응하여 지어졌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30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고 십일조와 각종 예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7절. 골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반대로 성전벽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건축 방식에 의해 골방의 들보가 성전벽을 뚫지 않았습니다.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이 얹어 있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와 내부 장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13절에서 26절입니다. 본달락은 다시 성전의 외곽의 길이와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내부와 지성소의 각 방들을 측량하고 나서 다시 서편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고 성전의 외곽 길이를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성전의 외부에 대한 측량을 기술합니다. 16절에서 26절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형 본관인 현관 성소, 지성소의 동서 길이는 100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관벽 5척, 성전벽 6척, 골반 4척, 바깥벽 5척, 합이 100척입니다. 50척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둘째, 성전 바깥들과 건물의 동서 길이도 역시 100척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깥들의 광 20척, 건물의 70척, 건물의 좌우벽의 두께 10척이 합하여 100척입니다. 본달락에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할 물건은 여호와의 상입니다. 특히 이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가 재료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조각목으로 하되 정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른다. 왕상 6장 20절은 정금으로 입혔다. 에스겔 41장 22절은 순전히 나무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규격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은 장광고가 20규빗입니다. 에스겔 41장 22절은 고가 3척, 장이 2척입니다. 다 건물의 명칭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의 성막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은 솔로몬 성전, 에스겔 41장 22절은 에스겔의 환상 중의 성전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첫째, 16절에서 20절 성전 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식을 솔로몬 성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룹은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지상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룹의 두 얼굴 중 사람의 형상은 지혜를 나타내고 사자의 형상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소임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섞임으로써 성결과 승리와 화합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조각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약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둘째, 22절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의 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원래 제단은 성전들 중앙의 노수로 만들어져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단을 잘 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 제단이 제물을 태우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단을 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약

0: 시대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예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성소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적 희생을 예표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셋째, 23절에서 26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전과 외전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에 불과하다. 또한 여기서 회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을 믿고 살게 하시고 성도는 교회의 순결과 연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의 원망을 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질서와 공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듯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체제와 관습에 순응할 때 악에 동참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비판 없이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마라나타 싱어즈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이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어리석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0: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여수성광교회 오명래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0: 행복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자토와 평화의 왕. Jato and the Prince of Peace.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자토입니다. 레인의 동물농장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자토, 자이언트 토끼입니다. 이름은 우람하지만 눈빛은 순하고 귀는 길지만 마음은 더 길게 열려 있기를 레이는 바랄 뿐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자유를 꿈꾸며 일어섰지만 마침내 또 다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혁명의 구호는 컸지만 먹이통 앞에서는 욕망이 자랐고 평등의 이름은 높았지만 어느새 누군가는 더 많이 차지하고 누군가는 다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사람 사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남에는 경계가 있고 낯선 냄새에는 긴장이 있으며 좁은 공간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밥상은 하나인데 마음은 갈라지고 말은 함께 살아가자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큰 구호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그릇 하나, 넉넉한 먹이 한 줌,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따뜻한 눈길에서 평화는 시작됩니다. 너도 여기 살아도 된다. 나도 여기 살아도 된다. 우리는 함께 살아도 된다. 이것이 평화의 첫 문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분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복종시키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 상한 마음 곁에 앉으셨고 죄인과 병든 자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얻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살 수 있도록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레이는 자토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응원합니다. 서로 물어뜯지 않기를, 발로 차지 않기를, 영역을 두고 전쟁하지 않기를, 풀립 하나에도 감사하며 햇살 아래 둥글게 앉아 토끼다운 평화를 누리기를. 그리고 레이는 사람의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작은 에덴이 되고 교회가 겁먹지 않는 우리가 되고 세상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는 길게, 마음은 둥글게, 팔은 가볍게, 성질은 순하게. 레인의 동물농장에 온 자토들아, 부디 오래오래 평안하라. 싸움 없는 농장, 겁먹지 않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작은 에덴. 그것이 오늘 레인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왕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조금 물러서 준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자토의 긴 귀처럼 우리 마음도 서로의 작은 발소리에 부드럽게 귀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합니다.
1: 5분 갈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통체육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 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학교기도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종전을 원하지도 않아요. 기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이 지진도 엄청 끔찍.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돕고

걷기 위해서 길을 한 게 있는데요. 참혹하게 무너져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ADHD가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공황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해요. 정신적 질병이.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어서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편리성만큼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뇌의 구조가 바뀌고 뇌가 썩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놓지를 못해요. 막 그냥 끌어당기니까. 몇 시간도 그냥 밤을 새우고 24시간도 해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로 인해 벌어질 미래는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갈수록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의 치우쳇대가 많아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 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세상의 제도, 조직,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의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 없어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죄인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상 혹은 기독교 제국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꿈꾸면 허상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두기에는 불길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기도,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세라세라가 아니에요.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을 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요즘 한 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이 부모들이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요즘은. 참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죽도록 고생한 그 사건과 그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나죠? 고집을 피웠어.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쌩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데는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어요. 난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림으로 치면 완전히 망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찬스죠.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한번 본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숱한 세월 동안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근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여러분,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GPS 기능을 잘, 기가 막힌 GPS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낯선 길을 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꿈꿈은 그냥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선명했습니다. 이러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형계증이 일어날 거,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여러분, 양계장 바닥 보셔서 여러분, 수많은 닭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이 양계장 그 바닥에 너무나 안해해요. 거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띠고 있고 구체적인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뜻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0: 알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딪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경고예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급한 문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높은 습도로 온통 눅눅한 기운이 가득한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건강관리죠.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자존감, 그 자존감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찬양으로 더위와 걱정, 근심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들으셨죠?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토기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과 또 염려가 있으신가요? 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구속받은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실게요.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클레이 찬양과 경배 찬양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플루티스트 김성진의 연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0: 네, 두 곡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나라사랑 축제에 대한 신청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글쎄요. 주저할 만한 그런 공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린 합창단 단원 7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펼치는 무대거든요. 이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웅장하고 또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무대고요. 또온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교우 단위로 전교회적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아마 캠페인을 벌이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행사입니다. 이 스팟 들으신 분들께서 방송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네, 신청이 그 실명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당 4명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 훨씬 더 이렇게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더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든 그 기대 이상의 공연이 펼쳐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시면 이 여수, 순천, 광양,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 공연이 펼쳐지는데 이번 기회 놓치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네. 자신 있게 권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함께하실 텐데요. 네 번째 시간 함께하시죠.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4화 양인의 첩자 배가 뒤집혀 전 재산을 잃은 응찬의 소문은 고향 의주까지 퍼진다. 소문을 들은 고향의 동생 서상윤이 의주에서 그를 찾아온다.
2: 성훈이?
3: 성훈이 맞네. 아, 내가 한참을 긴가민가 했다니요.
2: 야, 이게 얼마만이네? 아바이 어머니 잘 계시디?
3: 아, 그러면요. 다들 걱정이 크디요. 압록강 건너더니 소식도 하나 없고, 아, 누군 강에 빠졌다 하고, 누군 서양에 잡혀갔다 소문이 많아. 아, 내 직접 찾으러 왔다니요.
2: 에이, 살다 보니 내 이런 날이다 왔구만. 아니, 고향 동무, 내 진짜 동무가 날 찾아왔구만.
3: 형님, 그럼 여기서 역관이 되신 게요? 아, 출세하셨어.
2: 아이, 우리 자리를 옮겨서 회포를 좀 풀어야겠네. 자, 따라오시게. 네? 소개해줄 사람들도 있네.

0: 그렇게 응찬을 따라간 곳은 소를 파는 우시장 한 귀퉁이 작은 가게 아니었다. 안쪽 문 깊숙한 곳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백홍준이 성경을 번역하는 중이었다.
1: 아, 이게 누구야? 아, 상륜이야니까.
2: 홍준아!
0: 고향 친구였던 상륜과 홍준은 뜨겁게 끌어안았다. 우시장 특유의 쿰쿰한 쇳똥 냄새와 여름날의 뜨거운 기운이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2: 이게 지금 뭐야? 누가복음 전서?

0: 설마 자네.
1: 네 맞네. 네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네. 여기 계신 분은 영국서 오신 선교사님이지.
0: 아니 성님 그럼 역관이 되셨다는 게.
2: 그 진짜 역관은 아니고 이분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 소문이 많아서 역관인 것처럼 하고 있긴 하디.
0: 기독교 신자라 그 말입니까? 성님 그러다 발각되면 초상치로 아십니까?
2: 알디. 아직 옳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래 위험한 걸 알디.
0: 홍준이 이러지 말게. 이러다 자네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하네.
1: 이미 가족들은 다 알고 있디. 아바이가 말을 삼갔을 뿐인데.
0: 아이고 안 되겠네. 난 여기서 나가겠네. 괜히 여기 있다 잡히면 나도 성치 못하네.
3: 나라에서 금지하는 기독교 신자가 된 친구들을 보고 겁에 질린 서상륜. 양인들을 따라다니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소문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0: 홍준이, 흥찬성님, 어쩌자고 이렇게 댕깁니까?
3: 확신에 차 반짝이는 홍준의 눈과 응찬의 해맑은 웃음이 상륜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른다. 기억을 털어내려 머리를 흔들지만 소용이 없다.
0: 내 국경을 넘어왔건만 예수쟁이라니.
3: 배신감이었다. 꽉 쥔 상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다 머리가 핑 돌며 바닥에 쓰러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상륜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4: 와 보라. 이제 눈 눈을 좀 뜬다. 보라 보라 보라.
1: 아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봅니다.
4: 아. 이보게 상륜이 그 내 말 들리는가?
0: 아이고 머리야. 어찌 된 일입니까?
4: 아휴 큰일 날 뻔했디. 사람들 말로는 그냥 갑자기 꼬꾸라졌다 하대. 홍준이가 따라오는 나섰기 망정이지. 그날 못 찾았으면 길거리에서 객사할 뻔했습니다.
0: 저 그 물 물 좀.
1: 이제 좀 기운이 도나 보. 여기 물 있어.
0: 갑자기 정신을 잃은 모양이야.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만.
1: 일어나지 말고 좀 더 쉬시게. 아직 안색이 아이졌어.
0: 괜찮소. 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아니 돼요.
3: 시간이 지나며 찡그린 상륜의 눈에 자신을 걱정하며 쳐다보는 두 선교사의 얼굴이 보였다.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상륜은 머리가 빙 돌고 몸이 기우뚱한다.
0: 내 한시라도 빨리 의주로 가야.
1: 가만히 좀 쉬라니까.
5: 맞아 상륜. 열도 높고 얼굴 안 좋아. 빨리빨리 치료해야 해요.
4: 그 좋다는 약은 다 먹였는데도 열이 안 내리니 원.
5: 영구시에 가면 헌터 목사님 하는 병원 있어요. 거기 가면 치료할 수 있어요.
4: 그건 아는디. 그 멀리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게 쉽지 않소. 조금 더 지켜보고.

곧 심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원인을 모르는 상륜의 열병은 더욱 심해져 갔다. 맥킨타이어와 응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륜을 내리고 만주로 향한다. 맥킨타이어는 구준비를 맞으면서도 오늘 처음 본 상륜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0: 열이 안 잡혀요. 비까지 맞아서 체온이 더 내려간 듯한데, 아무래도 오늘 하룻밤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어요. 주야.
2: 근데 뭐, 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소. 나중에 의주에 가거든. 이것 좀 어마이께 전해주시오.
3: 무슨 소리냐? 버뜩 정신 차려야 돼. 약에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버뜩 인나서 다시 고향에 갈 생각을 해야 돼.
2: 성님, 내는 치를 약값도 없지 않소. 나는 저 서양인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어찌 나한테 이리 잘해주셔.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시오.
4: 가만히 지켜보던 맥킨타이어는 상륜의 손을 꼭 잡는다.
1: 치료 받는 거, 돈 내는 거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기도할게요.
4: 맥킨타이어는 상륜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1: 하나님,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친구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타국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뜨거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뜨거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모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디 이 친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작은 기도 소리는 점점 커져 부르짖음이 되었고, 간절한 이방인의 기도가 병실을 가득 울렸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간호사는 응찬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온다.
0: 형제님, 오늘 밤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기도라? 기래? 이 상륜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래 기도해야지.
4: 그동안 여러 기도문을 들었던 응찬이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니 쉽게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본다.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응찬의 첫 기도였다.
3: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 좀 살려주셔요.

0: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상륜의 열병은 쉽게 낫질 않았다. 그럼에도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매일 밤 상륜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1: 선교사님.
2: 상륜? 물 줄까요?
1: 나 정말 날 수 있겠디요.
2: 위험한 고빈을 넘겼다고 합니다.
1: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숨이 뚝 하고 멈추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4화 양인의 첩자 출연 임황건, 최웅, 유춘희,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남궁성옥의 음성으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백문일답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 위로부의 인내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76강 한국 교회사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제 한국교회 역사와 신앙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한국교회 역사 공부에 앞서서 역사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역사의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 요소는 객관적 역사. 역사는 지나간 사건 그 자체, 과거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들과 운동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연구하는 실증주의 역사관이죠. 독일의 역사가 폰 랑케의 객관적 역사, 실증주의 역사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역사 철학자 이에치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왜 그런가?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관적 역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 첫째는 강렬한 전통의식, 나는 누군가 뿌리의식.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구촌과 민족 공동체의 문제의식. 세 번째는 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미래 방향감각입니다. 루이스 W. 스피치는 현대인들은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역사를 상실하는 것이 자아를 상실하는 거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지식만이 인간에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부여해 준다. 의미 깊은 말입니다. 그레고리 G.

0: 이건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를 깨닫게 되고 미래에 참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의 장점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역사는 학문의 출발 단계로 과거 지식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면서 정보와 지식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를 가져다 주니까 역사 연구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와 유로와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난 세기 한국민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샬롬, 토브, 좋다. 그러니까 뭐 만나면 토브, 김, 톰 메오드, 너 최고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막 애들이 막 톰 메오드 좋다고 막 그러고요. 또 토다, 감사합니다. 토다라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너무 잘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그 입을 벌려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의 감사는 뭔가를 얻고 이루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감사는 대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감사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2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은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일을 박수쳐주고 뜻대로 이루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 바꾸십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금의 트루키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대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지금의 그리스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지명은 데살로니키입니다. 테살로니키. 가끔 제가 한 몇 번 몇 차례 그곳에 가봤는데 그곳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곳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고장에 있는 분들은 되게 그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인구 약 20만 명의 아주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20만 명이면 지금 뭐 2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요, 또 모든 물류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해상과 그리고 육로 고속도로가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이 거리가 약 한 140여 킬로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광양에서 광주 정도보다 좀 더 가는 그런 거리에 데살로니가가 위치에 있습니다. 빌립보를 어렵게 개척했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쫓기듯이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피신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를 지내게 됩니다. 몇 주 지냈다고요? 3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3주 지나고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쫓기듯이 교회를 떠났고 3주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예베소까지 피난을 갔는데 예베소에서 무슨 기도가 가장 컸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는 과연 고난을 견디고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죠,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보니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칭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그리고 가보니 와, 이건 사도 바울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회람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소개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칭찬받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요, 집에서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이 넓어서 차를 가지고 가기 편안한 교회, 또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수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점심 밥맛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는 성경대로 사는 법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복음을 펼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였는데요.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많았습니까? 많은 환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보다는 환난이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빌립보에 있었는데 끝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왜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가 되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서고 나는 옥에 매여 있지만 나를 통해 한 사람이 묶임에서 자유하고 성령받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에 갔는데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뭐가 많아요? 환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형통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기쁨, 원래 헬라어로 보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함께 받는 게 하나 있네요. 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에 보면 우리와 주를 어떻게 하는 자? 본받는 자, 본받는 자.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얼 모방했습니까? 앞에 보세요. 우리와 주를 흉내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실라, 누가 같은 신앙의 고수들을 모방했고, 그리고 신앙의 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모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저희 아버님이랑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버님이랑 살때 집에서 전화 받으면 아버님 친구들은 다 저에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김장로? 아니요, 저 큰아들입니다. 그럼 목소리가 똑같네. 앞에서 제가 걸어가면 어머니가 뒤에서 그래요. 야, 너 걷는 게꼭네 아버지 같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모방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모방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음성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태도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그런 결단력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뭔가를 모방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르고 본을 삼아야 할게 무엇일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분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글도 못 써요.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였고 정말 섬김의 어른인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신앙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 자,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해요. 말씀은 역사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암덩어리를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단서가 앞에 있어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말 들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저를 공격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는 인간이죠. 죄인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목사가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합니다. 감사할 게 없지만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소문이 난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글은 좀 쓰네. 많이 배웠어. 하버드 나왔는데 맞아.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휴, 얼굴은 저렇게 못생기고 머리는 다 벗겨지고, 볼품없네. 게다가 설교는 이게 뭐야? 글과는 완전히 딴판이네. 이게 과연 설교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를 힐난합니까? 바울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대성리과 교인들은 3주 동안 말씀

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성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과 엔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포메이션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의 안내서가 아니에요. 머리에 탑재, 성경이 내가 다 외워요.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손과 발과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갈 때, 포메이션 될때 드디어 그것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컴퓨터는 파일을 꼭 포맷해야 됐어요. 그렇죠? 디스크 넣으면 가장 먼저 뭘 했어? 포맷했잖아요. 그래야지 운영체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본. 본이 뭘까요? 이 본은 여러분 틀을 말합니다. 틀.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어서 비누를 녹여서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비누가 굳죠. 그걸 본. 틀이라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원본이 나오는데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딱 찍으면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이타닉 호에 배에 탑승했던 스코틀랜드 출신 하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분이었는데요.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됩니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 목사가 됐고요. 미국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무디 장로교회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큰 교회였어요, 3개월간 설교 목사로 부흥회를, 직원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39살 나이에 대륙을 넘어서 부흥 강사로 그 당시에 가는 목사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6살 난 딸을 데리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빙산에 부딪혔고 그 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구명정은 얼마 안 됐고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자, 노인, 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의 보호자, 한 명만. 그런데 마침 부인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이 하퍼 목사님은 6살 난 딸의 보호자로 구명정에 탔습니다. 그런데 타서 타이타닉 호를 보니까 구명정에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아비 규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립니다. 배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 나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고 더 잘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부흥에 인도해야 되고 얘는 누가 키울 것이며 등등, 그분을 붙잡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분은 자기 것을 보지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경각의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한 명도 그 아비 구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살려고 잠깐 더 살려고.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 마지막 한 사람에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대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퍼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하퍼 목사님이신데요. 그 옆에 있는 것은 하퍼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 호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나중에 전하려고 구명조끼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었어요. 누굴 줬어요? 남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간증하게 되어서 이 편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퍼 목사님을 만나서 두 번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 목숨이 연장됐고, 한 번은 제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예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때가 있겠죠. 하지만 늙었다고 더 오래 살지도, 또 짧게 살지도, 또 젊다고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너희를 보니까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내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온 세계가 너희들 이야기뿐인데 우리의 말이 필요하겠니? 이런 의미이죠. 지도를 한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문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아가야로. 위에 있는 소문이 아가야로. 옆에 로마 교회로. 오른쪽에 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 갈라디아, 갑파도키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끝,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까지 너희의 어떤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모든 도시에 모든 교회에 퍼졌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한번더 띄워주세요. 자, 너희의 소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누가 가장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먼저 알아요. 사람이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소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천지 교인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가 누구인가요? 제가 참 좋아했던 한 선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소문 실명제를 교회 4규로 정할 거야.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누구에게 들었다고 꼭그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말 없이 무슨 말을 정했다. 그럼 바로 말하는 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김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의미 있는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 이름을 걸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120년 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요. 한 교회는 1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네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한 분이 몇번 했습니까? 30년씩 한 거예요. 다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1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37명. 여러분,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단에 있어요.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왜한 교회는 그렇게 되고 한 교회는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죠. 자, 띄워주시고요. 자,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와서? 자, 돌아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와 한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 너희가 뭘 기다려?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0: 자,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자, 자녀들 성도들,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 뭘 섬겼어? 우상을 섬겼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 누구를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해. 너무 나는 그게 기뻐. 너희들 예전에 누구에게 종속돼 있었어? 돈에 종속돼 있었잖아. 지금은 누구를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리고 너희들 뭘 기다려? 대박을 기다려? 예수를 기다려? 예수를 기다려. 그래서 이 대산교회 교회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그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게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만 똑같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붙들고 또 믿음의 소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성공의 우상 그리고 욕망의 우상을 떠나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물기로 오늘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달려드는 맹수와 같다고 묘사하는데요. 상한 자존심, 비교하는 마음, 치솟는 시기가 제어되지 않을 때 죄는 문지방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우리 영혼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통로가 좁아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런 틈을 노린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깔리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의 영혼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동생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제사를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앞에서 그의 반응은 회개 대신 경쟁을, 겸손 대신 분노를 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 동생을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만듭니다. 대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지? 죄가 감정을 자꾸만 부추길 때 우리는 자기 눈물만 보느라 타인의 눈물은 보지 못하게 되죠. 형제 살인은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교와 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틈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작은 틈으로 죄가 들어와 파기로 번져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 대상자를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 내 분노를 정당화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여전히 내 아우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안의 죄는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먼저 은혜 입은 자는 아직 울고 있는 자를 돌아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관계를 끊으려 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죽인 자가 내 아우였다고, 내가 버린 자가 내게 맡겨진 생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제거할 권리를 지닌 자가 아니라 형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 104편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용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적이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찬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0: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그

닌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0: 제108편 다윗의 찬송시.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복 있는 사람은 들려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고효경이 부르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고효경의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그리고 희주일의 나의 힘. 두곡 띄워드릴게요.

희주일의 나의 힘, 그리고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Charity Gayle이 부르는 You Have Made Me Gla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극복하지

아니면 안 되죠. 자, 복된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원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듣고 오시죠.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

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루가 참 힘겨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266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전해진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16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지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 나가십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참 감동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시면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좀 요즘 좀 서운한 것 같더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And we will do it tonight, God. This night, this moment. We will say, great.
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느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나의 가길 다가도록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신 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든 레빗의 Nothing But The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변하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서 한웅제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카울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여섯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0: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체가 66권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답니다.
0: 네.
1: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0: 이야,
1: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엄청나죠.
0: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1: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0: 네.
1: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0: 그렇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1: 맞습니다.
0: 네.
1: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0: 네.
1: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0: 네.
1: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1: 그렇죠.
0: 네.
1: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우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0: 오.

0: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우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
0: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우랑우탄이 엄마 우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우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우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1: 네.
0: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1: 오.
0: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놀이 진화론이죠.
1: 그렇죠.
0: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1: 예.
0: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시대가 있었는데
1: 예.
0: 그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예.
0: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1: 예.
0: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1: 노아.
0: 맞죠.
1: 네.
0: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1: 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1: 네.
0: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1: 위로 올라가는군요.
0: 맞아요.
1: 네.
0: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1: 아멘.
0: 그래서 성경은요 네.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0: 예.
1: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0: 예.
1: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0: 예.
1: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0: 맞습니다.
1: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1: 예.
0: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1: 네.
0: 명쾌하잖아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0: 맞습니다.
1: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0: 네.
1: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1: 네.
0: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1: 오.
0: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1: 네.
0: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0: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 아멘.
0: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0: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1: 네.
0: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1: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난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충청권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의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고 무역 보험과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유공 포상 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평화안전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 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 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 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 간 여성들은 교통 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혼 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5308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 땅에서 북녘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시면서 북녘땅에서 극동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AM 송신소가 애월에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계 성도들이 우리 5308 성도님의 이 사연과 응원의 메시지로 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7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이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녘땅에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거나 또는 탈북민 여러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시라면 탈북의 과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0: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에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 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토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사냥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 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교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있는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통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 24장 20.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피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성 것에

0: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는데 성령의 안약을 바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0도.

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계

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굳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온종일 찬양을 부르셨나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의 주께 목청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4편은 할렐루야 시편의 연속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물론 이 자체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 앞에 113편과 더불어서 이것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함께 낭송을 하고 또 식사를 했던 시이죠. 특별히 113편의 경우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임하시는 이 내재성을 함께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 시편 114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 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유월절 식사 만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초월적인 저 영원하신 또 저 하늘 위에 능력의 자리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우리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묵상한 후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그것을 온몸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4편은 이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죠. 자, 그다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이죠. 이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자, 그런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것도 이제 출애굽을 말합니다. 여기 야곱의 집안, 뭐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family 이렇게 나오는데, 이 family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소가족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열두 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뭐 거의 한 200만 가까운,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안이지요. 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올 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 성소라는 말, 그리고 영토라는 말, 이것은 사실 이제 성소 같은 경우는 성전이니까요. 성전.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 하면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의 양식을 받아와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짓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얻는 것은 언제 되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출애굽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자, 이 유다가, 유다의 지파가 여호와의 뭐가 되냐, 성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물리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의 유다.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원형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라는 건 뭡니까? 물리적인 땅이어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영토는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나그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토라는 개념은 뭐냐? 이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이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이상적인 성전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솔로몬 때 또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배우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 아주 초라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예수님의 때에 헤롯 왕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을 증축하게 되죠. 헤롯 성전. 그래서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뭐냐?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부터 이제 헤롯까지 와서 세워진 이제 성전, 제2성전이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새롭게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인성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 거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장막을 치다, pitch a tent, 텐트를 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시내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때 유대에 있던 성전이, 성막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정말 이 짐승의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전의 성전의 부족함, 모자람, 흠이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이상한 뭐 세상이 끝난다, 전쟁이 난다, 막 예언자가 와서 예언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3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 나중에. 그럼 막,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제3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3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님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을 통해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한, 성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그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여기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이 줄거리가 되는,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시편 114편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다시 시편 114편으로 와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직 땅도 없는데 그의 백성이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맞이하여 참된 유월절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자, 바다가 보고 도망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은 언제 물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성궤를 들고. 그러자 요단강물이 척척척 갈라지죠.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 산들이 뛰며 요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역사를 말합니다. 8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자, 3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인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놀라는 감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다도 순종하고 요단강도 순종하고 산들도 놀라뛰는. 여러분, 산은 그 뿌리가 깊은 것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뚝 솟은 만큼 그 밑에 뿌리가 깊이 땅속까지 박혀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것처럼 산도 높을수록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산은 높은 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막 산들이 뛰놀고 바다가 막 깜짝 놀라 갈라지고, 이게 어찌함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현장,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7절에

0: 아니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땅. 땅은 가장 든든한 이 세상의 기초인데 너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주님,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뭐였냐?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아,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 그죠? 발꿈치를 잡는 자, 연약한 인생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떨지어다. 이 땅에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 살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고, 자, 반석, 든든한 바위를 쳐서 연못과 같은 물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무리바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차돌로 단단한 돌멩이가 깨지면서 거기서 이 물이 솟아나왔죠.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이 세상에 아주 철옹성 같던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새롭게 재편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 이곳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이곳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은 그냥 단순히 나온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유다를 성소 삼고 이스라엘을 영토 삼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진데 그의 노래가 이렇게 다양하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인생의 여정이 각 개인에게 다양하니 우리는 누구나 시편의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지 주님께 여쭙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나라 온 백성이 믿고 또 입기를 기도하고 싶은 아침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행보에 광야의 크고 작은 산들이 놀란 산양처럼 뛰는다는 표현이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되뇌어 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주일 내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재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습니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요, 충실히 철저히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학벌에 민감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첫 인사가 되고 명함보다 졸업장이 먼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났지만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에서도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사람들은 은연 중에 서로의 학력을 비교합니다. 학벌은 때로 한 장의 졸업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벌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도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의 출신 학교를 은근히 비교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0: 실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 번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수를 권하고 삼수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는 평생 학벌 콤플렉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잔인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지잡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의 이름까지 사람의 가능성까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학교 이름은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재단하는 문화가 한국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학교가 좋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유학생에 대해서 부러움, 유학까지 못했던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사람 유학파를 동경하기도 하며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만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더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만족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누구보다도 화려한 학벌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와 최고의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학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업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름 없는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나온 대학을 먼저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과연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내가 나온 대학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났고 실패도 경험했고 눈물을 흘리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문대 졸업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은 졸업장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사람의 인생은 졸업장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명문대보다 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면서 눈을 뜨셨나요? 우리 7358번님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는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며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조호영이 노래합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불까지 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불이 이어부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용기를 낸 소방관 덕분에 운전자는 비록 발가락은 몇 개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이름을 들은 운전자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2: 네,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겨우 살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1: 미숙아인 소방관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그 운전자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도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전도를 위해 온 힘을 쏟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를 찾게 하소서.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향유 옥합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반기를 여는 영적 마중물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반기를 여는 영적인 마중물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절하고 섬기면서 마치 가나안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그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기도로 연합하여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그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네? 나의 힘과 의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로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현실의 적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요, 교회 공동체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삼겹줄로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111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사와 혹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1분씩, 저는요 이 1분의 기도로 시작해서 이것이 10분이 되고 이것이 1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무엘상 7장은요, 이 사무엘상 6장과 8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실패한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문 지 20년이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이,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 법궤를 모셨던 실로를요, 보수하거나 재건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위기가 항상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려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상 그 법궤를 그곳에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심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자 영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고단한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모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슬프게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되느냐, 주로 자신의 신세를 몹시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크게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음, 그들의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시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바로 동일한 사모하다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포로기잖아요. 이미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머물 수 없었기에 그들의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바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첫째로 이 사무엘은요,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진심이냐?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심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돌아오다는 히브리어는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동안 우상에게 사로잡힌 채 살았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했던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속 가장 깊은 뿌리까지. 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깊은 뿌리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진심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습이 뒤따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의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제하다, 그리고 뽑다, 그리고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이 우상을 그 흔적까지 없앤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치워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말씀인데요.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 유다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자랑하면서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산당들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에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불씨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그 마음에서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너희들의 눈에서도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우상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박살내어서 정말 산산조각되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래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그것부터 제하라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그것이 학업이든 이성의 친구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셋째는요, 바로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심이냐? 너희들의 말이 정말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우상들을 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명령은요, 마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우리는 말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자손들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이처럼 반어법을 써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현실에 마주하는 적이 얼마나 강력한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명령은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재정립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반기를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에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제 미스바로 보이게 했습니다.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보이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로 연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매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먼저 미스바에 그들이여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행동은요 정말

부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죄로 얼룩진, 죄로 뒤덮인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서 그런 모습을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여수 시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 있었고 우상이 숭배하던 그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죠. 일제강점기입니다. 하나님 역사심이 언제 나타났는가? 일제강점기인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부흥회에서요. 성도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영적인 대각성으로 번져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처럼 영적인 미스바로 모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그 표 아래 우리 성도들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한 사람이 30분씩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7월 한 달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111 기도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혹은 자녀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1분씩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분씩 기도하는 것이 1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10분으로 1시간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 111 기도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이처럼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현실의 주적이었죠.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7월 한 달 동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이 일일 기도를 할 때에 이처럼 방해하는 현실의 어려움 또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요 오히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그들이 기도로 연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0: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미스바로 모였어. 교회학교 교사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시는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만들어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10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2001년 아프리카 말라위 윈베란 작은 마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5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자 많은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조차 힘든 그 절망의 한복판에 14살의 소년 윌리엄 캄칼바가 있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비록 몸은 굶주림으로 하루하루 말라갔지만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은 도서관에 꽂힌 그 낡은 미국 과학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을 사로잡은 그 한 장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의 건축물, 풍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어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해석했다고 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차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땅 속에 물을 퍼올릴 수 있다. 소년은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요. 나도 풍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 풍차 재료가 없으니까 매일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이 이렇게 재료를 찾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말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나를 보며 모두가 비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돌기 시작한 풍차가 있었다.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힘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나는 책을 읽었다. 책 속의 그림들은 나에게 분명 다른 세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록 내 몸은 굶주림으로 마르고 땅은 메말라서 먼지만 날렸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바람은 언제나 내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붙잡았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바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 윌리엄은 마침내 5m가 넘는 아주 조잡하죠. 첫 번째 풍차 나무탑을 세웁니다. 그때 그 풍차 날개가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을엔 풍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전력으로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되고 온 마을에 불이 켜지고 그 땅에 물이 공급되니 가뭄이 해결되고요. 굶주림이 해결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파낼 수 없었던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오늘 주님께서 그곳을 은혜의 저수지로,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위로 올라가서 고정해 두었던 그 풍차의 날개 붙잡았던 선을 풀었을 때 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풍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바람이 강해질수록 풍차 회전이 빨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소년이 그 자전거 발전기에 연결해 둔 전선을 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 마침내 조그만 전구 하나에 탁 하고 환한 불빛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온 마을을 뒤덮고 있던 비웃음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은 감격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우와, 우리 윌리엄이 해냈다. 진짜 불이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국의 날씨 중에 비가 그친 지역도 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혹시 극심한 가뭄의 기간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에 메말라서 정말 먼지가 날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부르는 그 바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그 성령의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에 나와있던 그 표현처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의 풍차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파낼 수 없었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그 굳어진 곳에서 은혜의 저수지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생수가 저는 터져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캄콸라의 이야기처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14살 때 또 이런 일들을 만들었던 영화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여러분, 바람을 길들인 그 풍차 소년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그 아프리카 말라위를 변화시켰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바로 우리 극동방송의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정말 찬양의 선교사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공부하면서 이 찬양 연습, 또 이 안무 연습 열정적으로 연습해서 이번 8월에 있을 나라사랑 축제 8월 13, 14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년에 한번 정말 나라사랑 축제가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역을 찾아가잖아요. 이번에는 전남 여수 그리고 우리 전북의 익산 지역에 가서 정말 전국의 우리 귀한 합창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 1박 2일 동안 천안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또 연습도 하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갖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14살의 풍차를 돌렸던 윌리엄 캄칼바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찬양들 정말 함께 할 우리 귀한 어린이 합창단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그 오고 가는 길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데 안전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건강 또 아프지 않게 여러분 잘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같이 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안에 여러 링크들을 같이 공유해놨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우리 이덕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6021님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 참여하셨는데 피디님 저도 지금 수련회 가기 위해 엄마와 서울중앙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의 많은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요. 오늘 전국에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모이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7944님 오늘 오프닝 윌리엄 캄칼바의 이야기 정말 감동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힘있게 불러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아름다운 그 복된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정말 깊은 감동입니다. 못 받아보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0: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복된 아침, 행복한 아침.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981-0539-4731-3644님도 저는요 연차인데요. 7358님 집에서 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시면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거 보시고 드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들으시면서 영적인 이 풍차를 돌리고 있는 대단한 분이세요. 7358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6089님 차 안에서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찬양하니 힘이 납니다. 행복한 아침. 2718님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요. 159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아, 이 복음의 소리가 참 좋다. 네, 목소리도 좋다라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응원 감사하고요. 4420님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삽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640님도 오늘 처음으로 오프닝 신청하셨는데요. 잘 전해드릴게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또 서머 스페셜 인간 수업 여러분에게 짧게 편집해서 전해드립니다.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가장 작은 정보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인데 이렇게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시냅스가 보이죠?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하나는 주먹처럼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딱 붙어서 주고받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떨어져서 주고받는데 여기서 전류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정보 전달 물질을 밀어내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주고 나면 그 전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걸 재는 것을 우리가 뇌파. 그래서 우리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마든 손이든 어디서나 이게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뇌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 양쪽 뇌를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델타파라고 하는 건데, 델타파는 이제 잠잘 때 나오는 뇌파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잠을 뭐 밤을 며칠씩 새도 뭐 끄떡 안 는다. 당연하죠. 젊을 때는 이제 뇌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끄떡 않지만 그거는 뇌를 혹사시키는 거라서 반드시 나이가 들었을 때 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뇌는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생각은 자야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어떻죠? 시차라는 건 느끼죠. 생각은 밤이에요. 우린 밤이에요. 자야 돼. 근데 얘는 그 시간에 안 잤었어요, 뇌는. 그건 자기는 늘상 하던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낮인데 얘는 나는 일을 해야 돼. 빨리 자. 그래서 시차 졸린 거예요. 이렇게 뇌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잠잘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잘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잠잘 때 어떤 일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은 기억장치요. 낮에 30분 동안 단어를 빨리 외워서 시험 봤을 때 그 단어 누가 많이 맞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단어 외운 것을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열흘 뒤에 다시 봤을 때 그 단어를 누가 많이 외우느냐. 그러면 단기 기억 빨리 30분 동안의 단어를 많이 외운 애가 혹시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도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주로 잠잘 때 뇌가 저장을 하거든요. 어디다? 장기 기억에다가. 그리고 필요없는 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버려버리면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중요한 일이 있죠. 낮에 일을 하면, 즉 뇌를 쓰면, 뇌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뇌 에너지를 쓰고 나면 모든 에너지는 쓰면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 운전하고

0: 하고 나면 환경, 그쵸? 자동차, 즉 휘발유면 휘발유, 디젤을 태우고 나면 뒤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뇌에도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을 잠잘 때 다른 기능이 시냅스가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다시 그걸 다 없앱니다. 그러면 잠을 푹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찌꺼기를 다 없앴으니까 개운하게 벌떡 일어나야죠. 그런데 잠을 깊이 못 자면 아침이 힘들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뇌가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에요.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이건 생각인데 뇌는 나 더 일해야 돼. 아직도 좀만 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자야 되니까 깨우면 울고 예민해지고요. 어른들도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고 특히 학생들 못 일어나니까 꼼지락꼼지락꼼지락하고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잖아요. 왜? 깊은 수면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 조절이 잠잘 때. 그래서 잠 못 자면 키도 잘 안 크잖아요. 호르몬들이 밤잠 잠잘 때 잘 운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즉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잠은 어떻게 해야 잘 자냐? 항상 같은 시간에 자라. 여러분 10시에 자나 11시에 자나 1시에 자든 몇 시에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10시에서 뭐 2시 사이에 렘수면 깊은 잠, 즉 뇌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학생들이 그게 되지 않으면 뭐 10시라고 자면 더 좋겠지만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에 자면 항상 12시 되면 누우라는 얘기예요. 12시에 자는 습관을 길들여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길들이면 항상 그 시간 되면 생각과 다르게 뇌가 일을 해요. 그래서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은 그때 뇌가 일을 해요. 그래서 뇌를 일을 하니까 초저녁잠 많은 사람은 초저녁 때 어떻게 돼? 졸잖아요. 졸아요. 왜 졸아? 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새벽잠이 없다. 그럼 새벽에 깨우고 일찍 자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새벽잠이 많고 늦게 잔다. 그럼 늦게까지 뇌는 늘상 안 자버릿했으니까 그때까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멀뚱멀뚱한 거죠. 근데 일찍 자라고 누워도 안 자죠. 그런데 매일같이 일찍 자면 뇌가 다시 3개월 정도 되면 바꿔요. 그래서 잠자는 습관이 안 드는 애들은 3개월 동안 그 시간에 늘 불 끄고 자는 훈련을 해서 3개월은 돼야 바뀌는데 한 열흘이라도 안 되고 20일이라도 안 되면 안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 제대로 잠 안 자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엄마들 제가 얘기할 때 괜찮아요. 3개월 정도면 항상 그 시간에 자는 훈련 드리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자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미디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얘가 항상 12시에 자야 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11시에는 무조건 미디어를 끄라는 거죠. 미디어를 강제로라도 뺏으라는 거예요. 왜? 뇌는요. 미디어를 보다 보면 얘가 핸드폰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대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딱 끄고 갑자기 누워서 자면 야 갑자기 낮에 왜 갑자기 자려고 그래. 이렇게 뇌가 안 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비몽사몽에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미디어 갖고 있다가 자는 애들이요.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한번.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애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한 시간 전에는 미디어를 끊고 뇌가 아 이제 밤인가 보다라고 느끼도록 해서 잠을 자게 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자는 습관과 자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철저하게 미디어를 차단시킨다. 이 두 가지만 성공하셔도 아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잠이 엄청 중요하다. 오늘 이 영상 링크는요 제가 오프닝에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그 안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열정적인 연습과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추억의 찬양 메들리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사연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있더라고요. 오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오사랑.

0: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부흥 있으리라 찬양과 함께 9091님 강원도 원주에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본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이 방송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원 중앙사 31기 조하준 학생도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2733님 외에도 오늘 여러분 인간 수업 영상이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텐데 오프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과 함께 그 안에 영상 링크까지 공유하거든요.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박 2일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천안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짧지만 아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이 1박 2일에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며칠씩 하늘이 잔뜩 흐릴 때가 있습니다. 햇살은 보이지 않고 마음까지 괜히 무거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창밖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다가도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뒤덮던 먹구름은 발 아래로 펼쳐지고요. 그 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부신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마치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 같은 우리의 상황 너머에는 변함없는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구름이 조금 드리워져 있더라도요, 구름 너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찬양이었습니다. Oh Happy Day 그리고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 햇빛빛이니 두 곡을 같이 부른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게일 페럴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마철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딱 커튼 치면서 오늘 하늘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하게 되죠. 오늘도 흐리네, 뭐 오늘도 비가 오네, 얼마나 오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장마철에는 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면요, 하루 종일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커 보이고요. 염려만 바라보면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름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은 볼 수밖에 없죠.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구름이 있다면요,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빛 되신 주님.

함께 시선을 옮겨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수심 구름 드리워도요.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 고백했고요. 맑고 밝은 날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는데요. 맑고 밝은 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날뿐만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어둡고 흐린 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맑은 날, 흐린 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라도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잘 담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2149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며 함께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날씨는 달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오늘도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그러게요. 힘찬 라디오 이렇게 저희가 계절 바뀌는 것도 보고 이런 날 저런 날 많이 지나왔잖아요. 날씨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 우리 감정과 여러 가지들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언제나 즐겁다고 9951번님 기쁨 충만하길 바라며 빗길에 안전운전하시라고 주셨어요. 네, 지역마다 뭐 소강상태인 곳도 있고 비가 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에는 늘 조심하시길 바래요. 6089번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너무 좋아요. 찬양으로 힐링이 되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이 추억의 찬양들 신청을 쭉 주시고 계신데 이거 뭐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오는 찬양들은 꼭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4288번님이 추억의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장마철이라 하늘이 좀 우중충하고 길도 막히고 좀 피곤하고 다운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햇빛 같은 은혜를 구한다고 아멘입니다. 네, 구름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6013번님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을 받으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 신청 주셨어요. 이야, 동일한 이 찬양의 신청 동일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처지는 날일수록 더 밝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내적 친밀감이 가득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동방송 애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해 주세요. 아멘. 0973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 운행 중인 모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찬양의 은혜 속으로 가보시죠.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권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 하루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주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주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

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요.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야.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를.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날은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순 50일.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가루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부에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

4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재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 집 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절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준다라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 부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0: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네, 금요 철야로 유명한 큰 교회에 철야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금요 철야인데도 본당이 가득 차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느 한쪽을 가득 채운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의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역시 아는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찬양 시간에 아유 좀 아는 찬양, 쉬운 찬양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찬양을 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는 찬양도요, 처음에는 모르는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듣고 또 따라하다 보면 결국 그 노래가 아는 노래가 되고요. 또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찬양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좀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내 아는 찬양 창고에 찬양 한 곡 더 늘어나겠구만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억지로라도 한번 따라 하시면 언젠가 그 찬양도 곧 아는 찬양, 최애 찬양 되실 겁니다. 찬양 시간 중에 아는 찬양이 나와서 엄청 반가웠던 적 있으시지요? 제가 그 금요 철야 때 아는 찬양 나와가지고요. 너무 반갑고 큰 은혜 받았던 찬양. 이 찬양으로 오늘 사랑했더란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하면서 사랑했더란 출발하겠습니다.